0: 같아. 얼추 아시죠? 이게 한번 내가 이렇게 물을
1: 조금 있네. 오 하리.
0: 사우스 노래 했다.
1: 은혜다.
2: 享受着老人的关心。 彭彭也恢复了精神.
1: 진이 그리 뜨거운.
0: 아, 네.
1: 끌어갈지.
2: 到了羊群吃草的时间， 父亲带着巴音娜将800只成年羊赶到草场。 和他们一起的还有彭彭的哥哥和妈妈。 他们负责守护羊群的安全，彭彭也来到小羊的羊圈，有模有样地工作起来。有朝一日，他也会自由地奔跑在这片草原，守护属于他的牧场。